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홍문연가를 부르신 후에 첫 시작 부분인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흥보가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가 형님 댁에 살면서 온갖 심술을 부리는 형님의 그 심술을 다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되고 온갖 고난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흥보의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만 오늘 그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단가 홍문연가, 놀부 심술 대목, 흥보 쫓겨남, 흥보 마누라 탄식, 흥보 병영을 들어감, 흥보 마누라 나옴, 돈타령,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를 만류함, 흥보 병영을 내려감, 흥보 탄식하며 돌아옴, 흥보 마누라가 좋아함, 흥보 놀보집을 건너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라 위에는 살펴보지 평범하고 청청 대검 청도 급대 대기지묘 역개방 배수옥종패 주장 등장 삼모창을 좌우로 들어 시옥꼽꼽 중국을 수제악기를 당

길망정 여로니가 가지 두자 헐끗장 대장부병샹 소고지 급사르과야 떠나가롱고샤 중장띠가 샤르르르 깔릴띠띠띠띠고 차디어 뜯고

0: 몰라.
1: 아동배의 군자지기교 여지병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쓴 그릇들을 가리고 쓴 노래 몰라. 아동배의 군자지기교 여지병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군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였나.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겠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윈디 동부 동무 소식

야,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놈이 형제 융진들 한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오객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겠다. 내 지럽 흥부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부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러면 너 불렀지 잊어서 가네. 내 걸음져 불렀단 말이냐? 놈비 저처럼 이게 찰찰했구나. 야 이놈아 관대가리나 쉬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 손이나 넣고 도랑으로 그서 시떨이 맞은 뒹굴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은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울주르르르르 까놓고 아 내 것만 뜯어보니 내가 무슨 어머니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처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적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멋있었죠.

악시 녀석 그곳으로 산 수가 없었지. 그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냐. 이렇게 흥부가 울며 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0: 내가 성생아 백구복변 뒷장계가 곁에 있으여 죽은 간장을 보고 내기고 인자씨을 베끼었느냐 못 베끼고 본이 핑계 미기 간장이 타로다
1: 이라 다시 흥부 마을에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우는 말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오늘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무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밭으로 호바가 되어서 환자심이나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래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말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생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던지도 몰라.

끝이야지. 끝이래며 끝에 신라고 8시 내오. 그리고 그때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뒤안 장 안에 들었지. 흥보마을에 있다가 아, 여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탈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오소. 흥보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들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버림. 버릴 두둥 조매야 조살 가끈을 달아. 현재 터지는 흩막은 밥풀 간자주의 낭도 뒤통을 하게 좋긴다며고. 떨어지는 흥도 먹을 신뒤로 종종지어. 법불매를로 두고 한 소리 나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소리 나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다 팔짝을 들고도 걸음어서 길게 뛰어 어식비식. 흥부가 어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디 내가 저다려 허시오 얘기는 그렇고 허소이기는 존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보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계신지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시오? 그 호방아 대하수막을 일으써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안 무신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식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야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한 것도 놈에다 갖다 뭐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야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한 것도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원,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도저히 품...

강렬고돈타는 내여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탄저우 단지 핑하니 단저우 박흥보가 좋아라고 질척문 맞서라 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말아 시환자제 졸시오 돈 말아 돈 말아 부산 배가 고프니 떡국집 물어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서기름만 주시오 떡국

되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반우라.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을 아직 어디 갔다가 집안 있다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것이 도리올지 다내가 이 사람아 간둘이 앉아서

금보바도를 해갔다 와. 금보바도를 해갔다 온다. 가자가 가자 갔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공돈이라니요. 아유,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주순 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악지가 악지대로 평양적으로 고건자 같게만 막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보가 회로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람아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을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나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자익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유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조금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그들 하듯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조금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그들 하듯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마라. 자기들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아들 데리고 오시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흠노평을 내띠어간다. 하이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으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봉원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 높은 집에 부이기게 예고가 좋아하고 잘싸더니 나를 모신 팔자간디 예쁘게 잘 맞이기를 맞이야 아이고 가가지고 그래 시시야

자식은 똑사주마 우타래가 똑고 딱 달라고 우던 자식은 여사주마 탈래던 띠도 얘기했어 말을 허지 그럼 저쪽 물에다가 갈증에 이때야 흥보 마르대는 자기 영감 피념 가시루고 구원을 나가가 다들 묻고

뜨거피라지라 평양가신 우리 영감 병자도 가지 받고 무사가 이 돌아오시라 하나님 저 뜨거피라지라 길길을 타고 한편을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고 한편을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고라 흥범 안에 우르르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비행까지 갔다 오시더니 배를 얼마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전체 46분 40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동편제 명창 강도근의 소리였고요.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강도근 명창이 타계하시기 3년 전인 1993년 73

깊이와 넓이, 조화를 두루 갖춘 충만한 연주였죠.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서로 들으면서 약간은 들떠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연주 속에 보이는데요. 신화위 합주 들으셨습니다.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연불에 해당하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민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연불에 해당하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민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근 행내 출입을 왕래할 때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소원성취.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복과 소망 모두 이루라는 내용,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리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서도잡가 뱃다라기입니다. 뱃다라기는 뱃사람의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행선하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3년 만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3년상이라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정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뭐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실 때 다시 듣기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있습니다. 감성 듀오 우드 염정재의 너영나영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기후 변화로 해마다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이웃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날씨에 우리 곁의 식물들은 또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샐러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샐러드는 그 샐러드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의미의 샐러드입니다.
0: 네. 샐러드 연맹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샐러드만 먹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샐러드 연맹은 약간 네.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이제 식물 랜선 공동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식물을 공부하는 동물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샐러드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풀을 먹는 동물들이 식물을 사랑하게 돼서 만든 모임이어가지고 네.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손연주 지부장님이 샐러드만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곰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생각 이상하다. 곰이 채식주의자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아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단군 신화의 옥녀가 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로 부캐로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아 약간 곰 하면 우리가 남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최초의 곰은
0: 여자였다.
1: 여성이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아 샐러드 연맹의 그 지부장으로 아주 적합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곰 캐릭터 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샐러드 연맹의 웅님이십니다.
1: 아.
0: 자 그럼 이제 본인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1: 아, 저는
0: 네.
1: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연맹에서 고메타를 쓰고 공이라고 부캐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손연주입니다.
0: 네.
1: 이제 본캐는 식물원의 가드너로 또는 현재는 지금 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구구절절 드립니다.
0: 근데 저는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식물을 잘 만지는

0: 이제 전시도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정말 아무 활동도 할수 없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한테 내가 따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생하게 된 게, 네, 샐러드 연맹입니다.
1: 그런데 샐러드 하면 사실 좀 외국에서 먹는 음식 같잖아요.
0: 아무래도
1: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물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샐러드 연맹이면 저는 한국 나물 연맹이 아니고 한국 샐러드 연맹이 이게 어디 먼저 있었던 건가요?
0: 아, 이제 샐러드 연맹은
1: 음식 같잖아요.
0: 아무래도
1: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물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샐러드 연맹이면 저는 한국 나물 연맹이 아니고 한국 샐러드 연맹이 이게 어디 먼저 있었던 건가요?
0: 아, 이제 샐러드 연맹은 원래 이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지부가 지금 이제 20년도에 처음 이제 생겨서 이제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단 세계관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1: 네.
0: 한국 지부의 이제 탄생은 2020년도에 4월 5일 딱
1: 네.
0: 식목일로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정확히

0: 더 있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여기 강령은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킨다더라고요.
1: 맞아요. 저는 일단 저는 업을 식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식물에게 위안을 얻기도 하고 식물을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식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식물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만큼 이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
0: 네.
1: 생각을 해서

0: 있는 거예요?
1: 말 그대로 이제 24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대한 소개랑 그 절기에 관찰할 수 있는 식물들, 곤충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레터에 그 해당 절기에 볼수 있는 식물들 사진을 넣어서 빙고 게임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삘에 따라서 만우절에는 이제 거짓말 같은 식물 맞춰보기 퀴즈를 넣기도 하고, 이 뉴스레터에 그 해당 절기에 볼수 있는 식물들 사진을 넣어서 빙고 게임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삘에 따라서 만우절에는 이제 거짓말 같은 식물 맞춰보기 퀴즈를 넣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변주를 넣으면서 네, 가장 오래 발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0: 절기를 아는 것도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알게 되잖아요.
1: 그쵸.
0: 어릴 땐잘 몰랐거든요, 저는.
1: 네네.
0: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절기가 사실 예전에는 절기가 무서워 그냥 딱딱맞아 떨어져였다면 지금 기후가 좀 많이 변해서 식물들도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1: 식물도 많이 바뀌는.

0: 친구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다르게 부를 예쁜 이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창립 이듬해 이제 활동을 재미나게 하셨더라고요. 식물 독서 모임, 도시 식물 탐험대, 뭐 그린맵 산책, 영화 속 식물 읽기, 뭐 생각나는 재미났던 일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밖에도 이제 6년째 되다 보니까 네. 여러 활동들을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남는 활동들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도시식물 탐험대 독립 출판한 게 네. 그 과거 일 중에서는 가장 뿌듯했던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0: 네.
1: 뉴스레터를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휘발되다 보니까 매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좀더 내용을 많이 넣어서 어린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래도 시리즈물로 책이 나와서 도시식물 탐험대, 도시나무 꽃 탐험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잡초라고 불리지만

0: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1: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다, 이번 기회로 뭔가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정말 흙을 만져본 일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와서 흙을 만지면서, 뭔가 식물을 캐보고 먹고 하는 활동을 해서 좋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이게 랜선 저희가 공동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내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었는지 몰랐다.

0: 나서 그러면서도 살짝 흙도 만지고 콩나물 뿌리도 다듬고
1: 그쵸.
0: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돼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식물의 원형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1: 그쵸. 그리고 이미 너무 다듬어져 있고, 열매만 보거나 뿌리만 보거나 잎만 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전체 형태가 어떤지, 잎만 보는 채소 같은 경우는 상추만 해도 우리 상추꽃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텃밭을 해보지 않으시면

0: 정말 알 수 없는.
1: 심지어는 상추도 꽃이 피었었어?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네, 굉장히 이쁘게 피는데.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웅님이 그 식물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웅님의 삶인 거잖아요?
0: 그쵸.
1: 이게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식물하는 삶.
0: 제가 굳이 이제 식물이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네. 이제 표현한 이유는 처음 제가 가드너일 때 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1: 또 설명해 주신다면 식물하는 삶.
0: 제가 굳이 이제 식물이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네. 이제 표현한 이유는 처음 제가 가드너일 때 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뭔가 특히 밖에 있는 정원이나 땅을 갖는 거 정말 힘들고 베란다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고
1: 많아요.
0: 저도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으로서 원룸 한 칸에서 내가 어떻게 빚을 받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식물을 꼭 키우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안다거나 이런 몇몇 그런 활동들로만 식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식물을 먹고 가다가 보고 내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채소를 봤는데 이번에 제철 채소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제 딸기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식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식물이라고 이제 포괄적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포함하고 싶고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식물한다, 식물하다라는 동사를
0: 맞아요.
1: 만드신 거군요. 식물하는 삶으로 바뀐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나요?
0: 사실 저는

0: 는 절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경칩, 동지,
1: 네.
0: 하지 이런 절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1: 네. 학생들은 그런 걸좀잘 알고 있던가요? 어때요?
0: 학교에서 사실 많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절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자연과 친해지는데 좀 중요하지 않나요?
0: 많이 중요하다고 저도 알게 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기는 이제 자연의 달력이고 또
1: 네.
0: 음력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태양력 기준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절기를 알다 보면 또 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조상님들의 이 세시 풍속이랑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뭔가 절기에 맞춰서 자연의 변화를 또 읽다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 자연이 바뀌고 있는지 좀더 날카롭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꼭 자연을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어도 절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절기와 자연의 흐름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좀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절기를 지금 이제 좀 많이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좀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절기를 바꾸긴 어렵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근데 절기가 많이 어긋났냐 하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0: 쓰였대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고, 또 아이들도 사실 토끼꽃 하면 꽃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알았지만,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발굴해 나가면서 뭔가 멀리 나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식물들부터 친해지고, 내가 등굣길, 하굣길, 그리고 뭐 학원 가면서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고, 또 아이들도 사실 토끼꽃 하면 꽃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알았지만,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발굴해 나가면서 뭔가 멀리 나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식물들부터 친해지고, 내가 등굣길, 하굣길, 그리고 뭐 학원 가면서 보이는 이 식물들이, 오늘은 잎이 더 났네? 꽃이 폈네? 혹은, 누가 이제 뽑아가지고 없어졌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길러주는 것으로도 저는 일단은

오동나무 판 위에서 명주실이 내는 가야금의 정겨운 울림. 단단한 대나무 관을 뚫고 나오는 피리와 대금의 서늘하고 깊은 숨결. 우리 국악기들은 저마다의 재료와 결에 따라서 고유의 소리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직관적으로 가슴을 울리는 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꾼의 단단한 목청이 아니에요.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병창, 죽장망해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으로 코너 꾸미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봐야죠. 오늘은 한정영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 가운데 일부분 준비해봤어요. 조선시대 판소리 이론을 정립한 동리 신재효와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여류 명창 진채선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죠. 2부는 본래 음반 한 장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한 장의 음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색다르게 꾸며봅니다. 올해 축제 무대를 함께한 출연진들의 음악을 모아서 작은 축제, 작은 음악회처럼 즐기실 수 있도록 판, 여러 울림을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고요. 황성 맹인잔치를 가기 위해 올라가는 각 지역의 맹인들이 지역의 노래를 자랑하면서 여정의 고됨을 푸는 장면이 담긴 민요 연곡 만나보시죠.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아, 아, 아.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로

효는 고개를 돌려 김세종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김세종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일단 소리라도 들어보시죠. 아니, 그 전에 이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소리를 배우려 하는 것이냐? 신재현은 김세종의 말에 손을 내젓고 아이에게 물었다. 그것은 제 꿈이고 그 꿈을 이루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정사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곳은 예인이 묵는 곳이니 누구나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라는 뜻에서 그리했다. 알겠느냐? 명창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자는 그게 양반이든 상놈이든 한 번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이다. 너도 그리 할 수 있겠느냐? 네? 채선은 뜻밖의 물음에 깜짝 놀라 신재효를 쳐다보았다. 모든 이들이 네 소리를 듣고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러하겠습니다. 당황한 듯 채선이 더듬거렸다. 그런 채선에게 신재효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길을 가겠다는 뜻이렸다.

사람들은 소리광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재산을 날린다고 비웃었소. 그런데도 내가 구태여 독리정사를 짓고 소리광대를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들의 재주를 통해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희롱하려는 게 다가 아니라오. 소리에 우리 백성들의 온갖 시름을 담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자 하며, 또한 양반들 앞에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을 꼬집기 위함이라오. 하지만 최선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여자입니다. 최선이 처음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오. 여자 소리 광대가 없다면 자신이 첫 여자 소리 광대가 되겠다고 했지 않소?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 비록 위험할지는 모르나 올바른 생각을 담고 있다면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이오.

곽동현의 노래로 광대 소리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한정영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이희은 작가가 그림과 만화를 더한 책입니다. 독립정사를 열어서

김대일의 노래로 도리화가 감상하셨습니다. 아라연의 연주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휴 감상하시죠.

춘향가 중 사랑가의 정서와 테마를 나비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에요. 우리 소리 모색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작은 음악회 판 열어 울림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음반 대신 이번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빛내고 있는 출연진들의 특별한 음악 모음으로 판, 여러 울림 꾸며드릴게요. 어제는 축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명창들의 소리판,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전통을 바탕에 두고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는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음악 준비했어요.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오늘의 국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팀들의 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만나볼 곡은 축제 기획 쇼케이스인 소리 초이스 참가팀 사물놀이 느닷의 음악입니다. 2017년 창단한 사물놀이 느닷은 전통 사물놀이의 리듬 구조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문꽃은 마을 농악대가 집 대문 앞에서 문신을 달래고 축원하던 전통 문꽃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의 문꽃가락과 호남 농악의 잦은 덩덕궁이 가락에서 영감을 받아 이준형이 만든 곡인데요.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사물놀이 느닷의 노래와 연주로 문꽃 감상해 보시죠.

축제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곡해드린 음악, 사물놀이 느닷의 힘찬 가락, 문꽃 들어봤어요. 이어서 감상하실 곡 역시 소리초이스 출연진인 뮤직그룹 새오매 나나니입니다. 다섯 명의 뮤지션이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뮤직그룹 새오매는 인천 토속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해서 이 곡을 써내려갔는데요. 물과 육지의 경계에서 불리던 나나니 타령에는 바다, 안악내들의 삶과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갯벌의 아득한 정취를 새옴만의 감성적인 선율로 그려냈죠. 뮤직그룹 새옴의 나나니 들어볼게요.

갯벌과 바다의 삶을 정갈한 선율로 담아낸 뮤직그룹 세움의 나나니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출연진들의 다채로운 울림, 판 여러 울림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만나볼 팀 역시 소리초이스 출연진인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입니다. 양금과 베이스 기타, 퍼커션이라는 독특한 악기 구성으로 프로그레시브 록과 국악, 그리고 팝의

지신밥귀와 블루스의 경쾌한 만남, 상자로의 지신 알브이 듣고 오셨어요. 예전에 어떤 공연에서 머리를 온통 다 감쌀 만큼 커다란 고깔을 쓰고 이 곡을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퍼포먼스도 이색적인 팀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25현 가야금 연주자이자 창작자 서정민의 워킹 준비했는데요. 서정민은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면서 국제 무대

한국적인 서정성을 더한 팀인데요. 2024년에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성지 그랜드 올 오프리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성해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어요. 오늘 들으실 버섯구는 깊은 산속에서 버섯을 따는 이의 고독하면서도 모험적인 여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경쾌한 리듬 속에서도 어딘지 몽환적이고 유럽풍의 서정성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곡이죠. 컨트리 공방의 노래와 연주로 버섯꾼 들어봅니다.

보컬의 매력적인 음색과 경쾌한 앙상블이 돋보인 컨트리 공방의 버섯군 감상하셨어요. 컨트리 공방은 오늘 저녁 6시 축제 현장인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선두주자 악단광칠의 모십니다 준비했어요. 전통 굿판의 원초적인 흥과 황해도 굿음악, 서도민요를 현대적인 팝 리듬으로 재해석해서 세계 무대에서 K-리추얼 팝으로 주목받는 팀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모십니다는 흥겨운 이 잔치에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표곡이죠.

0: 가수들, 아티스트들과 또 관객들 모두 한 자리에서 마지막 폐막을 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이 폐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님의 마무리 인사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한 주 동안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전주 세계소리 축제 홍보대사까지 다채로운 이야기와 소리로 축제의 열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 이 떠들썩한 판을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여소리로 축제의 열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 이 떠들썩한 판을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여정은 오늘까지 계속돼요. 오후 3시에는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공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5바탕 무대가 열리고요. 밤 8시에는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 공연이 기다리고 있죠.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라는 주제로 왕기성 명창과 소장, 그리고 국내외 예술가와 지역 어린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장대한 대동마당을 완성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죠.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바람도 거센 비도 연꽃을 더 생생하게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어떤 환경에도 묵묵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문득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세상살이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여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다르니 물과 꿈을 하리라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0: 놀아 부나비야 네 뜻을 내몰라라 한나비 죽은 후에 또 한나비 따라오냐 아무리 부세의 짐승인들 너 죽은 줄 모르는다
1: 놀아 부나비야 네 뜻을 내몰라라 한나비 죽은 후에 또 한나비 따라오냐 아무리 부세의 짐승인들 너 죽은 줄 모르는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서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 8888님께서도 정답 1번 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풍성한 가을에는 먹거리도 많고 단풍도 멋있어 편안하게 많이들 즐기고 멋진 가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을 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런 뜻인데요. 그만큼 가을은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한 계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요. 요즘은 말보다 우리가 먼저 살찌는 계절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진짜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면 입맛은 돌고 또 지나치면 그에 따른 대가도 있죠. 적당히 건강하게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9419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문의 여러분의 연주로 간다 못 간다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대금을

0: 제가 배웠습니다.
1: 아니 중학교 때 공연을 보고 대금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만나러 간날
0: 네.
1: 굉장히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이렇게 떠려도 되나? 제가 그 다음 날에 바로
1: 진짜요?
0: 알아봐가지고 저녁에 연락을 드리고
1: 반한 날의 다음 날에
0: 네, 바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그쪽 가서 상담 같이 받고 떨리고 막 나도 진짜 멋진 약간 연주자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막 들면서 막 갔었어요.
1: 첫 레슨도 기억나세요?
0: 네.
1: 뭐부터 막 시작했는지?
0: 소리 내기를 했었었는데
1: 후 부는
0: 네,
1: 것부터.
0: 딱그 소리가 났어요. 후
1: 후.
0: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입에서 바람 소리만 그것만
1: 계속
0: 네.
1: 소리가 날 때까지.
0: 네, 몇주 동안 그것만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1: 우리
0: 있습니다.
1: 1078님께서 대금 처음 불때 소리 잘 나오는 방법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문자
0: 아.
1: 보내주셨는데 계속 처음에 후만 소리가 나다가 진짜 소리가 날때 어떻게 이제 나야 되나요?
0: 입술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작은 구멍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1: 입술로.
0: 네. 그래서 휘파람 뭐 분다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땡겨주고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니까 이제
1: 돼요.
0: 네

0: 어떤 공연이고 어떤 곡 연주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1: 저희가 초용이라는 주제로
0: 초용.
1: 네. 네. 네, 초용의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해서 초용이 네. 아내가 바람을 펴요.
0: 네.
1: 그 장면을 목격한 거를 네. 분노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자.
0: 오,
1: 딱
0: 네.
1: 봤을 때.
0: 네.
1: 그래서 노풀이라는 공연으로
0: 네.
1: 제가 거기서 또 대금 연주를 했습니다.
0: 오, 바람이 표현되던가요?
1: 어렵더라고요.
0: 아무래도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1: 네.
0: 그렇죠?

0: 네. 그때 바로 독주회를 하고 싶어서.
1: 어떤 독주를 하고 싶으세요?
0: 불었던 소용성류 대금산조.
1: 네.
0: 근데 긴산조라고.
1: 네네네.
0: 한 시간짜리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네.
1: 요즘에 정말 창작 음악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채훈 씨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 관심 없으세요? 요즘에 최근에 저희 젊은 국악인들 여럿 나왔었는데 막 이름도 이제 가명도 쓰시고
0: 네.
1: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영어로 된 제목들 붙여서 네. 요즘 음악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채훈 씨는? 사실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청년 국악인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0: 아 저도 관심이 그쪽에 있어요.
1: 네.
0: 사실 있는데
1: 네.
0: 저 이렇게 전통 음악을 저렇게 사랑해서 제가
1: 아직 사랑하시는
0: 네. 사랑해서
1: 네.
0: 이쪽에 더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1: 네.
0: 솔직히.
1: 그러니까 사실 즐겨 듣는 음악과 내가 잘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걸 해야 행복하니까요.
0: 맞죠.
1: 역시 기본기로 충실하게.
0: 네.
1: 졸업 후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떤 게 가장 크세요?
0: 아무래도 취업이지 않을까. 요즘 취업하기
1: 그쵸.
0: 힘드니까.
1: 근데 요즘에 청년 인턴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0: 네.
1: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기관에서도 청년 인턴을 많이 뽑더라고요.
0: 네,
1: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0: 네, 도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1: 네네.
0: 근데 또 따로의 그 목표가 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1: 따로의 목표, 그 목표 무엇인가요?
0: 네, 프리랜서로 이게 네. 사실 꿈이에요. 그게 애들 아이들 육성하고
1: 네.
0: 악기로 레슨 이렇게 해주고 공연도 같이 뭐 팀 만들어서 가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1: 그 꿈 기대가 돼.
0: 레슨 이렇게 해주고 공연도 같이 뭐 팀 만들어서 가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1: 그 꿈 기대가 됩니다. 기본기를 좋아하는 임채훈 씨의 꿈. 주변에 청년 국악인들 많잖아요.
0: 네네.
1: 진로에 대해서 얘기 참 많이 나눌 것 같거든요. 아,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나는 뭐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채훈 씨는 어떠세요?
0: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의 꿈을 말하고
1: 네.
0: 뭐 다른 친구들은 직장 그 소속이 되고 싶어서
1: 네.
0: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1: 되게 궁금해요. 요즘 청년 국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요즘 어떻게 국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0: 제 주위에는
1: 네.

0: 중목이 들었습니다. 아까 중목이보다는 훨씬 더 정말 장단감 있는 템포가 너무 좋았는데 진짜 힘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힘이 좋으시고 그리고 되게 아까 기본기 충실하신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그 음정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 음정을 붙잡으려는 의지가 막 보이는 연주였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라이브 하실 때.

0: 지키는 것에 가까운 연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산조 연주자로서 이런 연주,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궁금해요.
1: 저희 지금
0: 네.
1: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신
0: 네.
1: 김상현 교수님처럼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분의
0: 오.
1: 소리와 약간 색깔을
0: 네.
1: 네, 내고 싶어 하는
0: 오.

0: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정말 청년 국악인이라서 또 기대가 되지만,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말을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젊은 대금 연주자 임채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대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금을 대하는 이 진지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기본기에 충실한 그 프리랜서의 꿈을 쫙쫙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김소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구음 입소리 일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구이사구님께서 청아한 대금 연주네요.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푸르름이 가득한 한여름 오후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 섬소목수님께서도 전대 농대 쪽은 나무숲이 무서워. 오늘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구이사구님께서 청아한 대금 연주네요.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푸르름이 가득한 한여름 오후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 섬소목수님께서도 전대 농대 쪽은 나무숲이 무성하니 까마귀 딱따구리 친구들이 분명 그 대금 소리에 반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 임채훈 연주자가 여러분의 메시지 정말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고 싶 끌어나가고 싶다라는 소신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 연주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임채훈 대금 연주자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 역시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보다는 저는 나가서 노는 것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희연의 어기어라 디히야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

0: 야생화는 다 노고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8월 1일부터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피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요. 그래서 8월 한 달 내내는 지리산 노고단에 가시면 야생화 꽃구경 하실 수 있습니다.
1: 진짜 거의 작가님은 사시사철 노고단에 가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가시죠?
0: 겨울에도 가요. 거기가 사실 그 데크길이 있어서 산타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보시면 지리산의 그 운해가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눈 덮인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설악산이나 스위스 그런 산에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1: 그러니까 표정이 비교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0: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노고단 야생화 꽃구경이라니. 아 진짜 야생화 꽃이 훨씬 더 뭔가 되게 신비롭다랄까요?
0: 그렇죠. 예리 씨나 비슷한 야생화 생각났어요. 족두리꽃.
1: 족두리꽃.
0: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1: 되는 예쁜 꽃 맞죠?
0: 그 새색 씨가 쓰는 족두리 있잖아요. 아~ 그 꽃을 담을 꽃인데 너무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피면 향도 좋고. 네.
1: 꽃 얘기 들으면 뭐 다 좋은 얘기니까요.
0: 정말 닮았다니까요. 꼭 찾아보시고
1: 왔습니다. 8월까지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데요. DMG 평화의 길?
0: 네.
1: 트레킹 코스인가요?
0: 네,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안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을 하나로 있는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길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삼면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서 길이로 따지면 4,500km 정도 돼요. 코리아 둘레길 한 번 다 이렇게 하면.

0: 야생화도 있고 그런 길들이 있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저희도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그 고지전 얘기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삼았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정말 이 땅을 두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게좀 아프기도 하고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지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1: 그렇군요. 직접 땅을 밟으면 훨씬 더 체감을 더할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진짜 철책을 오른쪽에 끼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좀
1: 그런
0: 남다릅니다.
1: 공기까지도
0: 네,
1: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1: 왠지.
0: 네.
1: 아이들이 걷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0: 38선을 모두 다 걷다가는 지쳐 쓰러질 수 있거든요. 평화의 길, DNG 평화의 길은 차량 이동하는 구간과 도보 구간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도 체력적인 부담이 적는데요. 지금 그길 중에 테마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통일 전망대 코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이동 길이 거리는 차량 이동 빼고 도보로만 따지면 한 2.7에서 3.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강 그러니까 거의 한 7살 초등학생 때부터는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단인 고성학교 유강 그러니까 거의 한 7살 초등학생 때부터는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단인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계단 타고 내려와서 해안 전망대 끼고 그다음에 통전 터널 거쳐 가지고 남방 한계선 철책까지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걷기 한 2시간 뭐 해설사 스님이 따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서너 시간 정도 생각하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대부분 흙길하고 데크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에도 흙 밟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1: 그냥 걸으면 또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해설사님께서 같이 동행한다고 하니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하면은 걸으면서 그럼 북한 땅도 볼수 있는 건가요?
0: 당연하죠. 통일 전망대 가보셨어요?
1: 가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요.
0: 저희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한 번씩 수학여행 느낌처럼 한번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동전당 넣으면 망원경으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

0: 질문에는 질문으로.
1: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또 멋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잖아.
0: 그럼요. 아니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대화가
1: 맞아요.
0: 되니까.
1: 그러니까요. 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물의 이산저산꽃 듣겠습니다.

0: 두물의 이산저산 꽃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은 강원도 고성의 DMG. DMG가 맞죠?
1: 네, DMG가 맞습니다.
0: Z라고 이제 요즘 안 하죠?
1: 네, 한 30년 전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0: DMG, 평화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인 통제구역을 들어가는 만큼 참여하려면 사전 준비나 또 주의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챙겨야 할 게 있나요?
1: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북 지역 방문하는 거라 신분 확인 절차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분들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국가가 공인한 신분증 원본을 종이 말고 사본 말고 원본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미성년자 아이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건강보험증 프린트해서

0: 되게 이쪽이 바다는 너무 일단 깨끗한데 모래 질이 되게 동해 바다치고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수심도 되게 한참 걸어가도 한 30m 정도까지는 성인 허리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서 어린아이들 있는 분들은 이쪽에서 해수욕 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1: 네. 저는 그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0: 맞아요. 송지호
1: 제 해수욕장. 제 인생 해수욕장인데 정말 제가 그 인생 통틀어서 어디의 여행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작가님 친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어디로 가자 그러면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요. 좋은 거 보고
1: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이 녀석들이 갈 때마다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래놓고 다음에 또 해줘라고 하거든요. 아, 이 녀석들 정말
0: 여행의 묘미죠.
1: 네, 내일은 아마 그 성삼재 주차장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 말 안 들으면
0: 못 꺼내게
1: 말 못하게.
0: 아, 진짜 강원도 막국수 맛있죠. 명태회 무침이랑 과자매물에도 취향 따라 선택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알찬 여행지 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이 머무는 곳 듣겠습니다.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5055님께서도 3일 휴일 중 1박 2일 큰딸네 가서 잘 먹고 와서 오늘과 내일은 국악방송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엄마가 와 계시는데요. 휴가철에 딸네 집에 와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요리해 주시고 아기 봐주시고 엄마의 휴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엄마 모시고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황금휴가 이렇게 저렇게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마음 편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킹스턴 로디스카의 붐붐스 아리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풍류가 좋다.
1: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화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네, 오늘도 푸짐하게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갈게요. 6686님,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가을은 오겠죠? 오늘도 풍류음악으로 마음을 채워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686님. 곧 있으면 또 다른 계절이 우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0님. 완전 애청자입니다. 심청이 심봉사. 풍요 사전 재밌어요. 크크크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심청이 심봉사 같았나요? 아, 그럼 3880님 위해서 심봉사 멘트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청아, 아이애비가 이렇게 심봉사가 다 아이고 쑥스럽구만. 아이고, 괜찮았나요? 우리 3880님. 계속 풍요사전 즐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0754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낮에 못 들어 밤에 듣고 사연 드려요. 퉁소산조 정말 재밌어요. 좋은 풍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753님. 더욱 편하고 듣기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듣기 좋은 풍류 그리고 우리 음악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보태평 힘은부터 진찬입니다. 보태평은 종묘 재례의식에서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 중 하나인데요. 보태평은 선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음악과 춤을 일컫는 궁중정악의 명칭이에요. 오늘은 힘은부터 진찬에 이르기까지 총 10

집에 가서 이내 몸이 기생되기 평생 원이라고 전하여 달라는 게 이 전반부 화자의 부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선 기생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쁜지를 나열하며 부탁을 전할지 말지라고 얘기할 차례죠. 그런데 이 단락이 맺은 말은 전할지 말지라는 상투적인 문구 대신에 사무원 기생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쁜지를 나열하며 부탁을 전할지 말지라고 얘기할 차례죠. 그런데 이 단락이 맺은 말은 전할지 말지라는 상투적인 문구 대신에 사무원 더러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은 너무 바빠서 전할 틈이 없으니 권본의 사무원한테 얘기하라는 말이죠. 분명

자기 자랑을 과장되게 늘어놓더니 자기도 기생이 될 수 있게 권번에 소개해달란 얘기였네요. 당시의 기생은 오늘날의 연예인과 같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해주는 가사였죠. 그리고 권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인데요. 권번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기생 조합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그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화, 김용실류 검은고 산조 중 진양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 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

사무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846님. 앗! 가야금인가요? 가야금 산조! 가야금! 아이고, 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4417님. 우리의 가야금 12줄 가야금입니다. 와, 우리 4417님은 가야금 줄수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늦은 저녁에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3205님. 가야금 검은 거 둘 중 하나인데 분명 가야금입니다. 선물 기다리겠습니다. 크크크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3205님 아주 정답을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 두 개 중 하나죠. 하나는 가야금이고 하나는 검은 건데요. 손가락으로 튀기며 낭낭한 소리를 품는 악기 바로 가야금입니다.

추정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수대업은 그 빠를 삭자가 무색하게도 현행 가곡 한바탕 중에 가장 느린 곡인데요. 가곡 원류라는 옛 가집에는 이수대업의 음악적 풍도를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고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고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우에 함께 들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김보경 외에 여러분의 연주, 기하갑주, 뱃노래, 신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는 소품으로 변신을 합니다. 때론 소리꾼들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에 든 서책이나 장수의 칼이 되기도 하면서 말이죠. 수십 번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을 거쳐 완성되는 합죽선처럼 우리 소리 역시 정성으로 가꾸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일 텐데요. 그 귀한 소리를 오늘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고왕금례로 준비했습니다. 고왕금례

공공 소방상 뜻대로의 뜬그릇 개굴량 되고 산천으로 행할 적에 공수대공수하니 시상상가 허방 허구나 산뜨로 지부를 삼고 송주부로

하나 우와 세상 그님 네들 백발 보고 웃들 마소 나도

0: 참 그럴듯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으로 주임새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온 내력입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이렇듯 내려올지 자래는 호랭이에게 놀랜 짐승이라 속을 딱 움츠리고 납죽었쟀을지 토끼 내려와 가만히 보더니 여보 당신 병색이 뇌라시오. 예, 나는 수국 천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0: 시오.
1: 토끼 듣고 하는 말이, 예, 나는 천상에서 예음양 순사시허여 화초를 분별하듯 예부상소을 들르니 독약주 대치허여 장생약 그릇짓고 척하중선허여 머무른지오랠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날들어 태선생이라 하오.
0: 에이, 시고.
1: 자례 태명을 방귀 듣고 금일에야 상봉하니 글도 문장이러니와 얼굴이 선풍토골이요 할맵씨가 오입쟁이요.
0: 그렇지.
1: 아, 선차 귀를 보니 만고에 드문 귀골이요.
0: 시고.
1: 소년대장 꺼먹었소. 잘났소 잘났소 하고 주어르니 토끼 듣고 좋아라고 무슨 그럴 수가 있소마는 별주부는 수국 조관으로 세상을 무엇으로 나오셨소? 별주부 대답어대. 저요 북해요 무창모랑. 아침에 북해에 놀다가도
0: 쉬고
1: 저물면 장어 산도든 놈이 어대는 못 가겠소. 우리 용왕 성덕으로 발철리를 진무하니 이리에를 만기 태웁단디 신자가 제조업소 보좌하기 어렵기로 대왕의 군부보와 포인 찌찌 구하려고 천하명사를 편답하강
0: 아시고
1: 오늘에야 우종몽음 천행으로 만났으라 만자를 다 보아도 지부는 비웅대표 선생 하나뿐이기로 대선생을 모셔가랴.

0: 요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중몰이로 별주부의 입담을 함께 들어보며 추임새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온 내력이었고요. 소리의 양은희, 북반주에는 박정철이었습니다. 별주부는 용왕의 명으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토끼 당신이 딱 인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수군가는 추담 홍정택 명창이 정리한 추담제 수군가인데요. 양은희 명창과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이신 박정철 명고의 부창부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토끼의 살림풍을 자랑인데요. 별주부의 구변에 토끼도 질세라 자신이 이 산 중에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둘러대며 허세를 부리지요. 하지만 별주부는 토끼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토끼의 죽을 위기가 산속에서는 여덟 번 있다는 판란을 노래해서 토끼가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그럼 이 부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살림풍을부터 토끼 판란까지입니다. 소리의 양은희,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속모 치린 토끼란 놈, 가만히 듣고 생각하기를. 주부를 따라가면 좋기는 좋겠으나 살림지라 풍을 지은 내가 있고 지가리. 내 사 안 갈라요. 별주부 하는 말이 진세산간 흥미가 그렇게 좋을진데 나도 수긍 안 갈 터이니 그 이야기나 좀 해보시오. 토끼 지가 도리에 주부를 못 가게 도르기로 살림풍을 자랑을 하는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냉수먹듯 얻은 것이었다. 여러 몸이 한가허용

대공 아. 금풍예로 안하면 공유가 아. 소리되어 상여풍가가 예월화랑 충양추세고 용사롱과 아. 황국단풍 구경예용 가을가고 겨울이 오면 네. 남목 한철 찬바람 청사

하고 낮에 되면 요 사로를 안기생적 송자론 네. 나의 제자를 삼어두고 네.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로 때려보니 강산

내가 골치 내 목을 콱콱콱 그분이 방정맞이 소리 말래도 하는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요 산 중둥으로 돌지 중둥으로 가는 토끼 송아에 숨은 것이 오른 토끼를 도려하고 돌치리론도 부수라 불감도 부삼입고 성사방울이 외불초청 화약덥사실을 얼른어 판다 같은 방아쇠 고초같은 푸르른 저

아이고 머리야, 아니 분명 사람 새끼를 낳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내가 분명 닭을 낳은 게야. 여튼 더 이상 아이고 머리야, 아니 분명 사람 새끼를 낳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내가 분명 닭을 낳은 게야. 여튼 더 이상 아들 녀석을 닭으로 착각하고 살 수 없었던 나아줌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취업 전선에 뛰어

0: 아줌마 여기 고기 타잖아.
1: 아 네네네.
2: 아줌마 여기 쌈장 갖다 달란지가 언젠데 아직이에요.
1: 아이고 갑니다. 가요.
3: 12가지 넘는 반찬을 들고 뛰어가던 나 아줌씨 급하게 서둘러 가다 그만 손님 신발을 밟고 삐그다여 넘어지는디

아줌마일 뿐이라오. 나이도 아줌마, 경력도 아줌마, 나의 이름 아줌마, 아줌마일 뿐이라오.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의 나아줌씨. 상처받은 마음 달래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착한 남편 철수씨의 위로를 받으며 동네 포장마차에서 거나하게 한 장 걸치고

0: 순간에 독공 끝에 나와 전라감사의 부름을 받고 선화당에서 소리를 할 때 하필 송만감 명창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소리를 들은 전라감사는 송만갑의 소리만 높이 쳐 다시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채만 명창은 그만 무안하여 그 길로 다시 광주 속골로 들어가 불철주야 소리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탁했던 성음은 수리성으로 다져지고 소리에 윤기가 흐르고 귀성이 끼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명창의 소리라 하면서 탄복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윤기가 흐르고 귀성이 끼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명창의 소리라 하면서 탄복을 했다고 전합니다. 김채만 명창의 장기는 심청가로 당대의 독보적인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청가의 첫머리인 신봉사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의 특별한 장기였다고 전합니다. 그의 소리 덕분에 이날치로부터 전승된 서편제의 소리가 뒤를 잘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럼 김채만의 장기인 심청가 서두 부분 들어보실까요? 박유전, 이날치, 김채만, 박동실, 한혜순으로 내려온 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청가 중 초앞 신봉사 내력입니다. 소리의 한혜순,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청년 소리꾼 지명희 씨를 만나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송태조 입국 지처에 황주 도화동 심학교라는 사람이 있겠다. 세대 자명지족으로 성명이 찾았더니

장의진영이면 삼속회자 중 초막과 남녀보잔 내부질 애월뜨게 고두노비

초토실보선 행전 준치허리띠 양당골침휘하면 폭굴공제료대중의 가진금침에 소노키와 각배용배하끼리기 일년 선백육 십일차 무제도 또

사귀어 두 사람 깊이 주었다 받아들어 촌초 세양의 봉계사 아홉 번을 가장 공내 사주르보 그 초석간수 입이 맞지는 가지는 시 정성대로 공경오지상 허진별로 누구 보고 시뒤간이 칭찬돌이 하루 난 신봉사 자기 마누라를 불러 여보 마누라 우리 내외 40이 장근 도로 실하 일점 혈육이 없으니 남녀간에 무엇이나 하나 낳아보았으면 평생원을 풀까 하오 곽씨 부인 이런 말씀 가군의 정대하심을 몰라 발설치 못하여 쌌더니 이제 말씀하옵시니 오늘부터 지성신공하오리다 명산대찬 영신당과 고모종상의 서광살면 제불 제철보살매로 난불공 신중바지 칠성포룡 가사리조 창원시주인 등시조 제비들어 이웃날도 송주주왕 탈땅털룡 체력을 타가디 긴니 공론 답이 무너지며 진들어리게 갑갑거릴까 갑자 4월 초파일날 한 꿈을 얻었구나 설계가 번곡하고 재영농 얻으니만 일개 소녀 학을 타고 하나로 내려오고 올제 머리에 옷에 차군제요 몸에 난 강선예죠 얼패를 뜨지 차고 뱃속이가 된게 개와 가지를 쏟아 들고 부인전으로 보려면 옆에 와 앉는 것도 두려워

괴롭더니 선녀가 여자오되 서광보가 아래를 놓지 안두지 산 가는 길에 꽃빈 비자를 잠깐 만나 소가를 수작으로 얻다가 시가 조금 늦었기로

그날부터 대기에서 십색을 배설하는디 석부정 부야 활부정 불시 이 불청음 성목불시 사색 십색이좀 좀 찾더니 하루난 해복김이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컵 배가 아프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청년 단원으로 활약 중인 청년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청년 단원으로 활약 중인 청년 소리꾼 지명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항상

0: 크면 또 사회에 또 부적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또 엄하게 혼내실 때는 또 굉장히 엄하셨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1: 보시군요. 혹시 또 늦둥이 아들이 또 버릇이 나빠질까 봐
0: 예,
1: 오히려 더 엄격하게.
0: 그러셨던 것
1: 네. 형님들은 어떠셨어요?
0: 같아요. 저희 형님은 오히려 그냥 너무 나이 차이가 워낙 형님이랑 제가 많이 나다 보니까
1: 네.
0: 저랑 27살 차이 나거든요.
1: 와.
0: 그래서 사실 저희 조카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뭐 거의 형님의 자식들이랑 같이
1: 거의
0: 커가지고.
1: 아들처럼. 네. 아유, 정말 가끔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귀염받는, 사랑받는 늦둥이들 보면 참 늦게 태어나서 오히려 사랑을 빨리 많이 받으시느라고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머니 뒤를 이어서 지금 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 남원에서 자라셨으니까 남원 지역에서 소리를 배우셨어요?
0: 예, 이제 중학생 때까지 뭐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국립국악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1: 네.
0: 그 전까지는 네, 쭉 어머님한테만 네,
1: 어머니한테만.
0: 공부를 하고 이제
1: 네.
0: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전공 선생님이셨던 김명자 선생님께 배우고 그리고
1: 네.
0: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저희 안숙 선생님께 적벽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1: 저는 혹시 어머니께서 사랑하지만 또 자식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본인이 안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남원에 명창들이 많으니 다른 분께 배우셨나?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오롯이 이렇게
0: 예,
1: 배우셨군요.
0: 공부할 때는 정말 아예 엄하게 네,
1: 네.
0: 이렇게 그 공부하는 중간에는 어머니라고 못 불렀습니다.
1: 아,
0: 그때는 무조건
1: 그러셨군요.
0: 선생님이라는
1: 네.
0: 호칭으로 하고 네, 그렇게 네, 어린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식 가르칠 때는 성격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욱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운 소리가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엄마 역할로서 내가 너무 부족한가 뭐 이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 아, 어머니께서는 워낙 또 엄격하게 잘.
0: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칼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셨군요.

0: 가장 큰 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술가로서의 애티튜드라든지
1: 네.
0: 꼭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연습실에서조차도 선생님들, 선배님들 정말 무대 위에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술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1: 네. 네,
0: 이런 배움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 소리 하나 듣고 그다음 네.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들려주실 곡은 어떤 걸까요?
0: 네, 단가 중에 사철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예. 단가 먼저 그러면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 사철가 소리의 지명인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이산 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나를 백발한심오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은 반유헌들을 쓸 때 있나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풍 열안에도 제절기를 꽃피지란듯 한국 단풍도 왔더냐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울백 1700헌지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5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으기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부려워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달아놓고 꾹꾹 도시가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와 목 붙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대와 서로 우와 앉아 한자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대와 서로 우와 앉아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1: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젊은 소리꾼 지명인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단가 사철가였고요. 소리의 지명인, 복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가인데요. 예. 가사가 뒤에 보통은 단 40도 못살 인생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10년이 뛰었어요. 단 50도 못살 인생. 혹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2: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1: 네.
2: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 120세대
1: 맞습니다.
2: 시대라고 말씀, 예.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0: 거기에는 같은 전공끼리 모이니까 실력자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 가운데 이제 경쟁도 하겠지만 또 서로 우정도 나누고 하셨을 텐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1: 일단 제가 다녔던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는 좀 전공 관련돼서 좀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경기민요를 3년 정도 또
0: 경기민요까지
1: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신 최수정 교수님께서 또 씻김굿을
0: 그렇죠.
1: 네, 저희에게 네. 전수해 주시기도
0: 하셔서
1: 좀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공부도 하고 또 특강 같은 게 열리면 비나리 같은 것도 배우고 하면서
0: 네.
1: 꼭 소리도 물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소리 외적으로도 다양한 음악들을 뭐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무대들이 많았어서
0: 네.
1: 그런 공연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또 우정도 다지고 같이 음악을 하면서 확실히 같이 고생을 해야 마음이 네.

0: 뭐 연기도 하고 싶고 또 퓨전도 하고 싶고 창작 판소리도 하고 싶고 또뭐 밴드도 하고 싶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까 본인의 그팀 악셀이 있다고 하셨는데
1: 예.
0: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저희 악셀이라는 팀은요. 퓨전 국악 밴드인데요. 일단 저와 그리고 검은고 피리 그리고 밴드 구성 뭐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7명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이 국악을 대중들에게 편하고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성된 밴드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무얼 하던 간에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뭐 밴드를 하던 창작 판소리를 하던 창극을 하던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뿌리는 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걸 하든 무너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한참 이렇게 활동하는데 너무 재밌고 즐겁고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즐거웠던 시기가 있다가 요즘엔 또 살짝 벽이 한번 저한테 온것 같아요. 또이 산을 한번 넘어야 또 다음에 또 좋은 활동의 모습 그리고 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무대에서 지명희 씨를 볼 때, 아, 정말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노력도 그렇게 쌓여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예술의 길이긴
1: 정말
0: 한데.
1: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전통 판소리를 무게 중심에 두고 다른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우선적으로는 저희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소속은 국립창극단의 청년단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립창극단 청년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흥보 박을 타다라는 작품이 9월 달에 준비되어
0: 아,
1: 있고요. 그리고 또
0: 그렇군요.
1: 작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신진 작가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국립창극단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될것 같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0: 아, 네. 신진 작가 프로젝트 여기에도 참여를 하신다니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 또 항상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청취자분들께 예.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 와서 제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도 나눠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늘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지명인이었습니다.
0: 네.

침황후무르 시대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찾아 있는가를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예 아리리다

사옵기난 황주도 아동이고 돕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여

나 불에 빠져 죽은 지가 후금 3년인데

연차내 귀성껏 철여진 날 갈길온 천이 말이나 남고 사면이가 뭐하도 저물어져 천지 욕망이 난치미는 떠들어와 백전몰이 다 물결이 출렁출렁 도사공경자야 황화도 극구마냐 고사기질을 잘린다 섬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우술 호색탕수 삼생실과를 반이 찾아서 갈라놓고 산꾸 잡아 큰 갈꼬자 기름두시 맞춰놓고 도사군 그동 봐라 심창을 목시켜 백장머리 앉힌 후 도사군 그동 보소 의관을 챙기고 부채를 양손으로 들고 북을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하는 시베론 무엇이지 불통헌전 후에 후생이 본을 받으다 갖기 어머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 지수 배를 타고 다살인지 오보고 저만 공수 구두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

여보시오, 선인님네 혹시 만군을 놀래요? 호구구 가시거든 우리 부친 놀래요.

여기야 우원천강 무한경을 문노라 절백구야 홍교월세계 어느 곳고 일광 세우도 평생어 너너너지 한가 어느냐 번비창 파도

0: 그렇게 괴하시 세상은 못 본 배라.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태어나면 극진히 봉공한다.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지 심청가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당수 당도하여 물에 빠진 심청이 옥황상제의 대접을 받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강산지 심청가는 박유전이 서편제의 법통을 세운 이후 운영궁에서 양반들과 판소리에 대한 비평을 거쳐 이룩한 후기법제입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고상하고도 세련된 판소리로 새로 태어나게 된 요파로 정흥민 가문에서 더욱 다듬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둥둥둥 내 사랑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4: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5: 최판사의 명판결.
4: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5: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는 남원골의 다둥이 아빠 박흥보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아니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6: 최판사님! 아휴, 저희 집안일이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당장 이 찜통 더위에 줄줄이 딸린 아이들 데리고 호갈 데 없는 이 신세가 가려나요?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광가에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대출과 집값을 살핀다고 하옵는데 놀부 형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와서 가게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라며 호통을 치시며

걱정을 해보았지만 대출 총량 규제라는 몽둥이와 집값 안정이라는 뺨 때리기로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집값 잡는 것도 좋고 빚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갈 곳 없는 사람의 보금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박흥보의 애타는 마음을 노래하오니 부디 억울함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만원. 아이고 여보.

사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전

문전박대당했었던 은행 앞으로 가오리까 매물 한 채 없다는 부동산으로 가오리까 월세지 억풀바 다된 도성박대

아이고, 저런 저런. 대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다니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닌데요. 재판사님께서 이 사건을 잘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놀보가 가계 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방패를 들고 나타나 정작 재살길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우 흥보의 사정까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일은 나라 살림을 위해 필요한 일이요. 투기성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물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일은 나라 살림을 위해 필요한 일이요. 투기성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사람의 주거 불안까지 키워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빚을 줄이겠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획까지도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주어진 휴일 덕분에 오늘 주말 저녁을 한층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소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려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신 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이이이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이이이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일어나 뭐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거 누가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 항일운동, 거기에다가 이제 친일 문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런 요번에 오늘 얘기하게 될 논문을 쓰게 된 과정들도
1: 네.
0: 이 연구소 안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노동원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동원 선생님이 편찬하신 이 항일음악 330곡집의 이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편집 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항일음악을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신데 조금 전에 왜 민족문제연구소 말씀 주셨잖아요.
0: 네.
1: 사실 대중들도 언뜻언뜻 이 연구소의 이름을 듣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1: 이번 기회에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어요.
0: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연구소이고요. 이름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민족문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각각의 민족들이 뭐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족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1: 네.
0: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제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0: 수 있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뭐 다양한 독립운동, 또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각종 뭐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1: 네.
0: 그런 내용들을 담은 뭐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 많이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1: 네.
0: 찾아봐 주시면은 검색을 해서 찾아봐 주시면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꼭 검색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또 우리 이명숙 실장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광복절이라는 것은 분명 기쁜 날이지만 이 기쁨 뒤에 이면에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이다. 오늘 이제 정말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또 우리 이명숙 실장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광복절이라는 것은 분명 기쁜 날이지만 이 기쁨 뒤에 이면에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것,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기가 바로 이제 중일전쟁 시기예요. 우선 이 이제 음악 이야기나 또 항일 운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당시에 이제 전

0: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1: 예전부터 그 명분을 잊은 적이 없죠, 일본이.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청일 전쟁 때도 저희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 같은 아이들 놀이판이 있는데 거기 최종 목표 지점이 북경입니다. 베이징.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37년 7월 7일에 노구교 사건, 루거우차우 사건이 바로 베이징을 바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이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공략을 하는 거고 일본으로서는 일본 제국 주의로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이 팽배하던 그런 시기가 1937년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게 가장 이 서구 사회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소련이 된 상태죠. 소련 같은 경우 러일 전쟁으로 한번 일본에 대패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을 했지만 이 시기에는 독일이 이 독일과 소련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적극

0: 지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독립의 희망이라는 게 점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1: 네.
0: 이 세계 분위기가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틈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이 될수 있다, 호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뭐 잠깐의 준비가 아니라 처음에 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신 모든 분들이 장기적으로라든지 이 후세대의 성장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 일제와의 전쟁, 우리가 주체로서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전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7년 7월 이때에 이 중일 전쟁이 루거차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바로 즉시 이제 이 군사적인 준비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야, 정말 독립운동에 이 종사하셨던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런 정세나 또는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잘 읽어서 곧또 틈을 타서 일본은 어떻게든 조선을 안정시켜서 이제 좀 안심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싶었는데 조선은 아, 이 틈을 타서 조금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겠다 이런 또 작전을 짤 수밖에 없었겠군요.
0: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핵심의 시작, 청년들의 어떤 모임의 시작이 바로 시작도 요 시기에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직후에 지금 군사적인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군사적인 준비는 이 정부 요인들이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 이 정부 요인들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각종의 당, 지금 현재도 여러 당들이 있듯이 그 시절에도 어떤 독립운동의 목표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당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이 당들이

0: 이 와중에 어쨌든 전쟁을 피해서 또 피난도 가면서 정말 참, 예, 너무나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이제 중요한 이 주제, 배경이 바로 이 광복 진선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일단 활동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청년들이 좀뭐 참여했고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피난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0: 예.
1: 이미 이제 중국에 넘어간 독립운동가들의 이 자식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0: 예.
1: 중국 사회로 꼭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제의 어떤 침탈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 자식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0: 예.
1: 중국 사회로 꼭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제의 어떤 침탈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독립운동가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중국 군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0: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활동이나 뭐 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1: 뭐, 한 3년 정도의 활동인데 적지는 않습니다.
0: 예.
1: 예, 좀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을 펼쳤는데,
0: 네.
1: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주목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워낙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0: 그러겠죠.
1: 보니까
0: 네.
1: 그분들의 어떤 이제 자식들 세대의 움직임이고, 근데 임시정부 요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장년에서 노년에 걸칠 정도까지 연세가 드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 끓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그럼 당장 일본군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모든 것들을 하고, 일상에서부터 그런 이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를 해왔던 이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0: 네.
1: 얼마나 이제 직접 튀어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총을 겨누고 싸우고 싶었을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을 가는 상황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형성을 해서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게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0: 네.
1: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0: 네.
1: 또 우리랑 똑같은 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0: 네.
1: 것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
0: 그럼요.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와 최대한 협의가 잘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어쨌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종의 이제 대기 상태로 언제든 나가 싸우겠다는 대기
0: 네.
1: 상태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이
0: 그렇죠.
1: 피 끓는 의는 대기
0: 네.
1: 상태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이
0: 그렇죠.
1: 피 끓는 의지와
0: 맞아요, 맞아요.
1: 투지들을 어떤
0: 네.
1: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우리 이 같이 움직이는 동포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뭐 항저우, 남경, 뭐 광저우 이렇게 이제 피난을 큰 도시를 따라서 다니는데, 생각보다 이 중국 국민들이 이런 항전 의식이 좀 적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도 항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국 내 청년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0: 네.
1: 류저우에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0: 예.
1: 그 류저우 같은 경우가 조금 내륙으로 들어온 지점이에요. 중국
0: 네.
1: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의 침략이 주로 해안가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는 류저우 같은 경우 비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중국 국민들도 많은 그런
0: 네.
1: 곳이었어요.

0: 참 뭔가 정겨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 광복군들의 어떤 그런 기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은하의 노래로 광복군 아리랑 함께 들었고요.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중일전쟁 시기 한국 청년의 항일 선전 예술 활동과 항일 음악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일전쟁 시기 그리고 광복 진선 또 한국 청년들의 활약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어쨌든 어떤 공연, 연극, 음악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후방에서 지원도 하고 또 어떤 결의를 다지고 이런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했던 작품이나 뭐 내용 이런 거를 좀 알 수도 있나요? 뭐 어떤 거를 좀 했는지.
1: 네. 이 청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요 짧은 3년 동안에 처음에는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0: 네.
1: 조금 후방으로 가서는 이제 창사 충칭 근처에 가서는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공통

0: 부대 안에서 머무를 때는
1: 네.
0: 굉장히 이제 시간을 소요하는 또 다음 작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을 극공연으로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런 찰나에 전지공작대 같은 경우는 이시 안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굉장한 이 인물, 우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을 극공연으로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런 찰나에 전지공작대 같은 경우는 이시 안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굉장한 이 인물 하나가, 예술 활동을 하시는 인물 하나가 계셨습니다. 한형석, 이제 한유한이라는 가명을 쓰셨는데요. 한형석이라는 이제 독립운동가시고요. 뭐
1: 네.
0: 이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서 중국에 가서
1: 네.
0: 정식 음악 교육도 받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목표는 예술 활동으로서 구국 운동을 벌이겠다 라는
1: 네.
0: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이 음악 활동들을 하고 교사 활동도 하셨던 거죠. 이분을 만나는 전지공작대와 이분이 만나면서
1: 네.
0: 뭐 음악이나 이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 네, 그렇겠네요.
0: 거기에다가 이분이 중국군 소속으로 중국군의 좀 고급 지위가 높은 이런 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지원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됐죠. 그렇게
1: 네.
0: 해서

0: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아리랑 노래가 가끔 불리기는 했어도 중국 사람들이 무슨 노래인지를 잘 모르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이제 아리랑 이런 것들이 불려지지가 않았는데
0: 네.
1: 이제는 이몇 년의 과정 속에서 이 청년들의 활동들 통해서 한국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뭐
0: 네.
1: 아리랑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의 청년 행진곡 이런 것들이 중국 군인들도 다 부를 수 있는 이런 노래에 반열에 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한영석 선생께서는 이 아리랑을 적극 활용해서
0: 네.
1: 가극 아리랑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극 아리랑의 경우는 아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이 한영석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창작한 노래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0: 아우,
1: 말씀드릴까요?
0: 좋습니다.
1: 네. 이 목동, 주인공은 목동이에요.
0: 네.
1: 한국에 있는 어떤 산에서 동물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 목동의 부인, 촌녀라고 여기에는 표현을 하는데, 부인이 같이 있고 사랑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일본군이 침략을 해서 피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거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다 되어 갔는데, 근데 이 일본군과 중국 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 한국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맨 처음 이 목동이 살던 그 아리랑 산에
1: 네.
0: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서
1: 와.
0: 마무리가
1: 와.
0: 됩니다.
1: 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중국 사람들에게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0: 가수 그룹 네네네. 반달이요?
1: 예.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무대를 예. 굉장히 잘 꾸몄다고 해요. 예. 정말 달이 뜨고 뭐 그다음에 구름이 낀 사이에서 달이 비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율동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귀엽게 공연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평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반달에 대해서

0: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네. 빨리 좋은 공연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0: 네.
1: 아유, 사실은 이 중일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청년활동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어느덧 조금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아, 지금 이제 광복 81주년이에요.
0: 네.
1: 혹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늘 끊임없이 이 부분, 이 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0: 네.
1: 우리 실장님께 광복절은 참 남다른 의미일 것 같고
0: 네.
1: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어떤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8월이잖아요.
1: 네.
0: 8월은 이제 광복절 얘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1: 네.
0: 8월 29일은 국치일이에요.
1: 아,
0: 1910년 8월
1: 네.
0: 29일이 국치일이고
1: 예.
0: 이 저희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챙긴 날 중에 하나가 3.1절
1: 네.
0: 그다음에 국치일이 있습니다. 국치일에는 하루를 식사를 끊고
1: 아.
0: 이 국치일을 되새기면서 이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되새겼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월이고 이 8월 29일 국치를 잊지 말아야 되고

결마루의 To the Universe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넓게 경험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막상 하던 거 내려놓고 다른 걸 해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도 두렵고 딴짓하다가 늦어지는 거 아닐까? 괜히 조바심도 생기고 그래도 가끔은 정해진 답 없이 그냥 해보고 싶은 걸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뭐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실 때 다시 듣기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또 뭐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실 때 다시 듣기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있습니다. 감성 듀오 우드 염정재의 너영나영 듣겠습니다.

0: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샐러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샐러드는 그 샐러드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의미의 샐러드입니다.
0: 네. 샐러드 연맹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샐러드만 먹는 곳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샐러드 연맹은 네. 약간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이제 식물 랜선 공동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식물을 공부하는 동물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샐러드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풀을 먹는 동물들이 식물을 사랑하게 돼서 만든 모임이어가지고 네.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손연주 지부장님이 샐러드만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곰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생각 이상하다. 곰이 채식주의자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아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단군 신화의 옥녀가 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로 부캐로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아 약간 곰 하면 우리가 남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최초의 곰은
0: 여자였다.
1: 여성이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아, 샐러드 연맹의 그 지부장으로 아주 적합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곰 캐릭터 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샐러드 연맹의 웅님이십니다.
1: 아.
0: 자, 그럼 이제 본인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1: 아, 저는
0: 네.
1: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연맹에서 고메타를 쓰고 공이라고 부캐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손연주입니다.
0: 네.
1: 이제 본캐는 식물원의 가드너로 또는 현재는 지금 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구구절절 드립니다.
0: 근데 저는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식물을 잘 만지는 가드너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터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도구를 이용해서 흙 조금 터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도구를 이용해서 흙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간도 좀
1: 길죠.
0: 있고
1: 맞아요.
0: 네. 식물이 이렇게 작은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크고 억센 식물들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 식물을 약간 몸으로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1: 아무래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긴 합니다.
0: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세요.

0: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다 집에 있으라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출근은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제 전시도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정말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1: 네.
0: 아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한테 내가 따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생하게 된 게 네. 네, 샐러드 연맹입니다.
1: 그런데 샐러드 하면 사실 좀 외국에서 먹는 음식 같잖아요.
0: 아무래도.
1: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물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샐러드 연맹이면 저는 한국 나물 연맹이 아니고 한국 샐러드 연맹 이게 어디 먼저 있었던 건가요?
0: 아, 이제 샐러드 연맹은 원래 이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지부가 지금 이제 20년도에 처음 이제 생겼어. 이제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단 세계관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1: 네.
0: 한국 지부의 이제 탄생은 2020년도에 4월 5일 딱 네. 식목일로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정확한 탄생 연도가 막 이제 식목일이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식목일에는 그래도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1: 날짜를
0: 네, 네.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아, 뭐 성탄절도 그날이 꼭 예수의 생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거죠.
0: 그렇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1: 네. 이렇게. 아, 그러면 샐러드 연맹은 여기저기 있긴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슬로건으로 넘어가서 슬로건을 보니까 알면 맛있다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뭔가요?
0: 이것도 이제 독특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슬로건인데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0: 저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제 발행을 하면 할수록 가장 힘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세 번째 강령인 것 같아요.
1: 우리는 보통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을 지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더워지는 것도 사실 식물이 좀더 있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0: 아,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여기 강령은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킨다더라고요.
0: 맞아요. 저는 일단 저는 업은 업을 식물로 하고

0: 낮지는 않고
1: 네.
0: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좀 잦아서 일단은 출장을 우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비축을 위해서 네 약간 그 어떻게 해야 이 샐러드 연맹과 본업 간의 이 에너지 균형을 잘 맞출지
1: 네.
0: 고민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것
1: 네. 근데 벌써 6년이 되신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맞나요? 네.
0: 맞아요. 네, 딱 올해 대서로 이제 7월쯤에 이제 딱 6년을 채웠습니다.
1: 뭐 재미가 있으셨으니까 이걸 꾸준히 하신 걸거 아니에요. 뭔가.
0: 그쵸,
1: 그죠?
0: 그쵸.
1: 그 비결, 비밀 뭐였나요?
0: 처음에는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계속 발행을 했었는데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발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본캐인 소년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인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옹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랑 연결돼서 소소하게 식물 사진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힐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본업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을 샐러드 연맹에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프로젝트들을 다들 기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힘이 나서 계속 이를 벌리고 눈덩이처럼 이제 소소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즐겁게

0: 35도까지 올랐는데 요즘은 정말 예산일이 아니게 35도가 훌쩍 넘는다.
1: 백두산도.
0: 네. 그러니까 자기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실존하고 아 이게 정말 빨라진다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짧게 식물 공부를 하고 자연에서 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길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들도 아 이렇게 느낀다는 걸 보면 확실히 예산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 오, 갑자기 약간 무서워지면서. 근데 우리 지부장님은 그냥 뭐 개화 시기 남부, 중부 또는 뭐 1월, 2월도 있는데 왜 절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셨어요?
0: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는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절기를 잘 알던 건 아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해야 하나 하기에는 너무 좁고 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보다는 조금 일주일보다는 길면서 한 달보다는 좀 좁은 주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 절기를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절기를 쓰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제 네. 주변 분들이 아 사실 네가 쓰는 절기보다는 내가 절기를 더 알려줄게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 읽기도 하면서 이렇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절기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식물하고는 딱이잖아요. 왜냐면 뭐 농사도 농사가 절기랑 딱 맞아요. 맞게 돌아가는 것인 맞아요. 만큼 식물들하고 절기는 진짜 너무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맞아요. 끈끈한 관계인데 그렇게 우연하고 개인적인 계기로 하셨지만 점점 내가 절기로 하길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0: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절기를 발행할 때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네.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하게 이렇게 파동 치면서 돌아온
1: 끈끈한 관계인데 그렇게 우연하고 개인적인 계기로 하셨지만 점점 내가 절기로 하길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0: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절기를 발행할 때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네.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하게 이렇게 파동 치면서 돌아오는 이 절기의 이 계절 변화를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조상들이 그쵸. 이런 걸 만들었고 적용을 했을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절기마다 이 그 이야기를 담는 식물들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세요?
0: 제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식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도시에서 주로 활동할 때는 정말 제가 도시에서 보이는 식물들 위주로 그리고 정원에서 일할 때는 정원에서 보이는 식물들 지금은 이제 숲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숲에서 보이는 식물들을 주로 또 담기도 하고 하지만 독자분들 대부분이 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지금 6년째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 데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올해 찍은 사진 플러스 예전에 찍었지만 지금 피고 있는 혹은 열매가 맺고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넣어서 네.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개나리가 너무 일찍 피면 다른 사람들은 미친 개나리 이럴 때

0: 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0: 네,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애니메이션 보통 더빙할 때 인물 보느라고 꽃이 있구나. 그냥
1: 그쵸.
0: 그렇게만 보고 저 꽃이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도 굉장한 디테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 그쵸.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식물들만 봐도 우리가 숨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0: 혹시 뭐 유명한 드라마 보실 때도 아, 저거 석달 먼저 찍었구나 뭐 이럴 때 없으세요? 꽃이 저기 있는 꽃이 왜 저게 피었어? 석달 먼저 찍었네. 이러실

0: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다 이번 기회로 뭔가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정말 흙을 만져본 일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와서 흙을 만지면서 뭔가 식물을 캐보고 먹고 하는 활동을 해서 좋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이게 랜선 저희가 공동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아, 내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었는지 몰랐다. 뭔가 뿌듯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금치 사면 흙 묻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러면서도 살짝 흙도 만지고 콩나물 뿌리도 다듬고
0: 그쵸.
1: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돼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식물의 원형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0: 그쵸. 그리고 이미 너무 다듬어져 있고 열매만 보거나 뿌리만 보거나 잎만 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전체 형태가 어떤지 잎만 보는 채소 같은 경우는 상추만 해도 우리 상추꽃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텃밭을 해보지 않으시면 정말 알수 없는.
1: 심지어는 상추도 꽃이 피었었어? 이럴 때도
0: 그쵸,
1: 있더라고요.
0: 그쵸.
1: 굉장히 이쁘게 피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웅님이 그 식물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웅님의 삶인 거잖아요.
0: 그쵸.
1: 이게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식물하는 삶.
0: 제가 굳이 이제 식물이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이제 표현한 이유는 처음 제가 가드너일 때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뭔가 특히 밖에 있는 정원이나 땅을 갖는 건 정말 힘들고 베란다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1: 많아요.
0: 저도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으로서 원룸 한 칸에서 내가 어떻게 빚을 받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식물을 꼭 키우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안다거나 이런 몇몇 그런 활동들로만 식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식물을 먹고 가다가 보고 내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채소를 봤는데 이번에 제철 채소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제 딸기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식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0: 리딩톤의 Urban Tree 들으셨고요. 오늘은 식물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계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할 수밖에 없죠.
1: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절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경칩, 동지, 하지 네. 이런 절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0: 네. 학생들은 그런 걸 좀 잘 알고 있던가요? 어때요?
1: 학교에서 사실 많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절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자연과 친해지는데 좀 중요하지 않나요?
1: 많이 중요하다고 저도 알게 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기는 이제 자연의 달력이고 또 네. 음력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태양력 기준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절기를 알다 보면 또 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조상님들의 이 세시 풍속이랑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뭔가 절기에 맞춰

0: 남쪽이랑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지금 너무 가물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연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혹은 내가 아껴하는 이 자연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 관찰을 일단 우선 하고 싶어요. 그게 샐러드 연맹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샐러드 연맹이 엄청 커져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0: 커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왜 제가 커져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냐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기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우리가 잘 알려면, 식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걸좀 읽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식물이 왜 지금 먼저 이렇게 개화를 해버렸을까라든가, 이 식물이 왜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걸까라든가,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또 기후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샐러드 연맹이 사실 뉴스레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을

0: 아이들이 방학 때뭐 식물 관찰? 저 어릴 때 관찰일기 그런 거꼭 쓰긴 했는데 그래봤자 강낭콩 심고 뭐 그게 뭐 어떻게 자라고 뭐 그냥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좀 아이들하고 식물이 친해지는 이런 활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가장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과 산책을 좀 자주 나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뭔가 숲이랑 바다랑 막 들로 멀리 나갈 거 없이 그냥 내집 앞에만 나가도 아파트 화단만 보고 집 앞에 공원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있고
0: 맞아요.
1: 그걸 또 어른들이 사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책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쓴 도시식물 탐험대나 혹은 도시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도심 속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고 이 식물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토끼풀 같은 경우도 토끼풀 꽃이 당나라 시대 때 도자기 포장하는 뽁뽁이 같은 완충제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약간
0: 그래요.
1: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고 또 아이들도 사실 토끼꽃 하면 꽃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알았지만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발굴해 나가면서 뭔가 멀리 나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식물들부터 친해지고 내가 등굣길, 하굣길, 그리고 뭐 학원 가면서 보이는 이 식물들이 오늘은 잎이 더 났네, 꽃이 폈네, 혹은 누가 이제 뽑아가지고 없어졌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길러주는 것으로도 저는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1: 아, 샐러드 연맹 일단 뉴스레터를 먼저 가입을
0: 구독하고, 네.
1: 해주시면 거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가 뉴스레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1: 아, 샐러드 연맹 일단 뉴스레터를 먼저 가입을
0: 구독하고, 네.
1: 해주시면 거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가 뉴스레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활동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식물에 아직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하는 청취자분들께 약간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1: 식물은 우리한테 이제 약간 관심을 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식물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바뀌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도 식물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서 나무 한번 바라보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쪼그려서 강아지 풀이 있네 하고 바라봐주는 이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뭔가 그냥 내 하루가 똑같았던 쳇바퀴 같던 하루가 좀더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지부장님이 알고 나서 더 맛있어진

강강상 장기군이 새로워.

0: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멋진 풍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휴마라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오늘도 푸짐하게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갈게요. 6686님,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질 않네요. 네, 오늘도 푸짐하게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갈게요. 6686님,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가을은 오겠죠? 오늘도 풍류음악으로 마음을 채워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686님. 곧 있으면 또 다른 계절이 우리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0님. 완전 애청자입니다. 심청이 심봉사. 풍요사전 재밌어요. 크크크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심청이 심봉사 같았나요? 아, 그럼 3880님 위해서 심봉사 멘트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청아, 아이애비가 이렇게 심봉사가 다 아이고 쑥스럽구만. 아이고, 괜찮았나요? 우리 3880님 계속 풍요사전 즐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0754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낮에 못 들어 밤에 듣고 사연 드려요. 퉁소산조 정말 재밌어요. 좋은 풍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753님. 더욱 편하고 듣기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듣기 좋은 풍류 그리고 우리 음악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보태평 힘은부터 진찬입니다. 보태평은 종묘 재례의식에서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 중 하나인데요. 보태평은 선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음악과 춤을 일컫는 궁중정악의 명칭이에요. 오늘은 힘은부터 진찬에 이르기까지 총 11곡 중 의례에 따라 감

고 하죠.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가 휘모리 작가 기생타령입니다. 우선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의 자태를 한참 묘사하던 첫 번째 단락은 이내 신혼이나 들어를 보소라고 마무리되고요.

반개화서 미개화라 기생기술에 지나가니 기건번에 가거들랑 가무선생 계신 곳에 얼른 내 금수이 빨리 찾아가서 이 햇몸이 기생되기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어째 자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니 앞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둥둥 강아지
1: 벌써?
0: 아 그 둥둥 강아지
1: 아이, 좋다.
0: 둥둥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된다라고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헤르만헬세의 이 이야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주중에 늘 잠이 부족하다가 오늘 같은 일요일에 잠을 몰아 자고 나면 언제 피곤했나 싶게 한 주의 피로가 싹 가시고요.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셨나요? 아직 잠을 다 보충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헬세의 말대로 10시간 채우면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게으르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산책길 첫 곡 웃다리 풍물 들으며 시작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입니다.

0: 뿌리를 향한 집념과 공력이 이분만의 독자적인 성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강독은 명창은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더 나은 소리를 남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분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73세 나이에 첫 앨범을 내셨습니다. 소리를 듣다 보면 이분이 좀 더 젊으셨을 때 녹음을 남기셨더라면 또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 녹음이나마 남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강독은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를 감상하실 텐데요. 우선 단가 홍문연가를 부르신 후에 첫 시작 부분인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흥보가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가 형님 댁에 살면서 온갖 심술을 부리는 형님의 그 심술을 다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되고 온갖 고난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흥보의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만 오늘 그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단가 홍문연가, 놀부 심술 대목, 흥보 쫓겨남, 흥보 마누라 탄식, 흥보 병영을 들어감, 흥보 마누라 나옴, 돈타령,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를 만류함, 흥보 병영을 내려감, 흥보 탄식하며 돌아옴, 흥보 마누라가 좋아함, 흥보 놀보집을 건너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이 제목만으로도 아마 어떤 동편제 판소리 거장 강독은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전하가 태평하면 은모수문 하려니와 시절이 부녀하면 포현하노 말할 줄은 사람마다 안원배라 진나라 모지정아 매우 독사같이 심하 되지만 사심조차 일탄말과 주행의여구들이 실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야 일어날지요 강도석된 풍화 백태의 장의주의 갑자기 병심을 모아 진나라를 빌어줘 편집 관중 잘병 왕 어디야 기쁘느냐 어째도 오라니는 여기에 다 좁혀왕은 당시 세력 신만 믿고 백은 망득다 말가 무지한 백고이론 말가 무지한 백고이론 우리 사령 군장 공무원자를 아스려 쏟으던 하느님이 내 신정 전복 주제자가 벗어할게

이래가 니 없이 소야 정지가 일어났으면 일로 보아 달지로구나 위에는 살펴보지 병목하고 창창 대검청도 급해 대기지며 역기방 배속종패 주장 등장 삼모창을 창으로 뜨자 어그 시옥 꼽고 중국

제하산가한지시오 급포이 군거로다 옥패를 뒤지 타고 차가를 달리 포장하지 아니었으니 햇빛이 실십 호기요 신기무새 참으로뜻보지기가 분명하다 풍수남대북절기오 애들은 관우이기오 풍채로 두목지라 실체하라에다 대전을 두고 육중을 기괴를 중중어 품어 쓰지

양금 홍금 정폭 황금 두고 초대로 눈을로 뛰고 자 숭세다가 홀기도 들고 우수와 칠성급벌 두려워 제도의꼭 사정검단 항백이가 분명하구나 서편의 연계 정신이 혼명하여 장금을 흐름한 지변 깃털을 기대했던 홍보인가부 제장다론 한양일세계가 분명하구나 무야비 등록 살개가 등득한지기득 비보다 잔치가 될망정 여론이가 가지 두려워 헐끗다 대장부병상 속옷이 급사르과양 떠나오는 곳에 금장띠가 샤르르르 깔릴 때 이때 뛰고

충신이 나고 7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군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정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였나.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사는

애매모니 내 똥 자고 수다시가 보는 품앗자가 겁탈 겁사는 길을 되지 말고 공안진백이 태극을 차고 기단전에 불총 놓고 부추한테 말을 날리기 옹꽃은 반채로 면 가방 찾으라서 찾대기거든 자기 노루는 놈 주자는 치고

놓고 아 내가 만든다 뭐지 내가 무슨 어머니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제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마시아짜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신 부지르기 전에 싹 올라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겨 툭 꺼진 듯 하자 정신을 싹 못나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겨 툭 꺼진 듯 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제 뭘 불구러 포터의 발언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막혀

먹고 가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이강경 삼부주 사법성 도방을 가서 헌들 피디 내가 지

바로 듣더니 헛 던자리요 구장 안지병 어때요 이런

내가 성생아 백구보변 뒷장개가 뜨거라 내가 성생아 백구보변 뒷장개가 곁에 있으면 죽어가는 간장을 보고

소리에다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한 소리에다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다 팔자가 들어도 거든 벗어 지게 되어 어식비식 흥부가 어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저다려 허시오하기는 그렇고 허소이기는 줄 못하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뺏기 수다려 허시오하기는 그렇고 허소이기는 줄 못하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뺏기 수가 없다. 흥부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계신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면 아이야 박사 하나 이슈

약설이고 다시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눈 위야 옆자라서 눈나간 예색이요 부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바로라 여보게 이사나봐 집안을 아직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뭐 그것이 도리올체 자네가 이 사람아 단둘이 앉아서 자기를 보던 게 웬일이야 니라 이 사람아 봅쓸 사람

10만 원 덕분 가지 마오.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보가 회롱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나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그 말 한 번을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야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한 사람 큰일 나.

나를 내려간다. 하이유 내려가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도 모르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봉원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은 높은 집에 부이기게 예고가 좋아하고 잘싸널리 박봉원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은 높은 집에 부이기게 예고가 좋아하고 잘싸널리 나를 무신 팔자가 니 예쁘게 잘 맞게 맞아. 아이고 가지고 그래시시야. 그대처럼 평양에 물어를 당도하냐. 신한테 아버지 대장이요 내려오고 부모지요 숙정 패로구나. 신사대와 우장 같은 육자 무침 굴로 사정들여 이리 가고 저리 갈죠. 이때요 흥보나 본래 안썼던 사람이라 벌벌벌떤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군기로 안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지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짜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내가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벌그런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 쌍이 나오며 참형 백영산업종위원 불기절부놈 생기란데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내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어여 박씨하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씨한 안두야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두다니 뭐가 안두야.

우던 야식은 여따 주모 탈래던 뒤도 이기겠어 야가 말을 허허허 그럼 저좀 오래나 갈증에 이때야 흥보 말을 내는 자기 영감 비명 가시루고 구원을 하다가 다들 묻고

0: 뜨거 피라지다 병역가 신군이 정간 병자 두까지 받고 무사가 이 돌아오시라 하나님 저 뜨거 피라지다 피 길을 다그놓고 이게 돌아오시라 하나님 저뜨거 피라지다 길을 다그놓고 한편을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라
1: 흑범 안에 후루루 달려들면

내미오 구직은 행지간이라고. 아, 우리가 시속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속댁에 건네 가서 전국 간에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매 맞고 돈 벌어갖고 온다니까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빼도 못 맞게 오면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전국 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돈이나 주시면 어떨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성신 포를 잡고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포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포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 동보리, 겉보리, 늘보리, 회보리,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보리는 자네 모르네 그려. 봉디보리? 아 봉디보리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보리 말이시. 아이고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 일반이니 내가 건네가야지. 흥보가 건네가는디,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 칠 대를 못 찾으면

시나위 합주 들으셨습니다.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연불에 해당하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민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민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근 행내 출입을 왕래할 때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소원성취.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복과 소망 모두 이루라는 내용,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리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서도잡가 뱃다라기입니다. 뱃다라기는 뱃사람의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서도잡가 뱃다라기입니다. 뱃다라기는 뱃사람의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행선하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3년 만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3년 상이라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 돌아온 걸 보더니 혼이 돌아온 걸로 아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눈물겹고요. 끝부분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시죠. 일호일랑은 밥을 빌어다 죽을 쑤어 먹을지라도 뱃사람 노릇은 다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도잡과 배따라기에 이어서 자진 배따라기까지 감상해 보셨습니다. 유지숙, 신정혜, 오봉녀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여러분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라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이것이 웬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변신 구슬 감기약 먹더니 바지 털어 넣었더니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꼬리야 엇갈린 구미호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밋밋한 바람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들 잠깐 실수 있는 부뚝뚝한 벤치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쌀쌀한 가을바람 따끈한 핫팩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0: 흥보가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창대를 둘러야 그칠 문제기 없는 집이오. 흥보 대답하되, 권솔들은 타수라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운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거는 것은 임자가 다 따로 있는 것이니
1: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

0: 궁중으로 사가야 무수히 사려. 왜? 그제야 도성인 줄 긴자 거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1: 흥부가

0: 그때의 제비함성이 날아든 그날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구나 제제비야. 고르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냐. 흘지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간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간 새끼가 날개 공부 힘써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급지를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돌려주며
1: 죽지 말고 멀고먼 만리 강남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중생일지라도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 난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써보난대.

0: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증거를 얻었다. 미국 들어갔던 문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 장수전에 여짜오되
1: 소신이 말리 조선에 나가 태었다가 소조 운수 불길하여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지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 살아
0: 이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 장수전에 여짜오되
1: 소신이 말리 조선에 나가 태었다가 소조 운수 불길하여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지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 살아왔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했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나를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물이 방자 그날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둘러서 한번 나와보던 것이었다. 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0...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의 발걸음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그곳에 첫 관문을 지키며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분, 10년 넘게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을 지켜온 반장님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별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네. 4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그저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에 보람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은 참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자진 한입 변조 두거였습니다. 대금 연주의 김응서였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자진 한입 변조 두거였습니다. 대금 연주의 김응서였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관리 반장님의 이야기,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고 든든해지지 않나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20 새음원 시리즈 조수황 남창의 멋 남도 민요에 수록된 곡입니다. 남도 소리의 깊은 맛을 전해줄 보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렴이라는 곡명,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보시연불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옛 사당패들이 부르던 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나라와 왕실의 번영을 빌어주는 축원문으로 시작해서 불교의 경전에서 따온 구절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리를 해줄 조수왕 명창은 특별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무형유산 남도잡가 예능 보유자였던 강송대 선생이 이모 할머니, 또 전승교육사 노부희 선생이 이모라고 합니다.

깊은 소리를 내는 예인 집안에서 무려 4대를 이어 내려온 소리꾼입니다. 대개 남도 민요는 여성 소리꾼들이 부른 곡이 익숙하실 텐데요. 4대째 이어진 타고난 내공에 남창 특유의 묵직하고 시원시원한 멋을 얹은 조수항의 보렴. 처음엔 중머리 장단으로 시작해서 흥겨운 국거리와 자진머리로 넘어갑니다.

유창선, 가야금의 최연탁, 검은고의 박다울, 대금의 원한철, 아쟁의 김용성, 장구의 정준호, 목탁칭의 윤재영입니다. 남도민요 보렴 듣겠습니다.

거칠면서도 탁 트인 남창의 음색 속에서 웅장한 서원과 축원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참 매력적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수왕의 소리로 남도민요 보렴 듣고 오셨습니다. 남도 작가는 그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데요. 소리 하나에 한 가문의 역사를 담아 남도 소리의 맥을 당당히 이어가는 젊은 예인, 참 멋있습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전추산류 단소 산조입니다. 단소 연주의 권영미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되는구나. 인생은 이로해라 꿈속어 꿈일러니 가련하구나.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아볼까.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 갈퀴 들어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전폐희문인데요. 종묘제례에서 선조에게 패백을 올리는 전폐 절차에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장중하고 느린 가락 속에 선조를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전폐희문,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세대 간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볼 수 있는 그런 코너, 주민번호 1234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가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내 최대의 대기업이 된 회사도 1938년 대구 인교동에서 시작한 제면 사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넘어 대구의 근대 산업과 생활문화를 국수라는 친근한 소재로 풀어낸 자리입니다. 볼거리도 제법 알찹니다.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국수를 뽑아내던 옛 국수 틀과 포장지를 비롯해서 미국 구호 물품이었던 밀가루 포대도 전시되고요. 또 해방 이후 미국 원조 밀가루가 보급되고 혼분식 장려 운동을 거치면서 국수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간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대구 근대 역사관 관람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람료는 무료,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국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전에는 어떤 포장지에 담겨 팔렸는지 찬찬히 이야기 나누기에 좋겠고, 또 부모님 세대에게는 밀가루 포대와 옛 국수 공장 이름들이 익숙한 기억을 불러오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는 대구 도심 어디쯤에서 국수 한 그릇을 드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네요. 대구의 국수공장 국수 이야기 전시 9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배꼽시계 전해드리죠. 노래의 늘해랑 중창단입니다.

배꼽시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늘해랑 중창단이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가야금 삼중주 돈돌날입니다. 이 곡은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오는 민요 돈돌날이의 가락을 바탕으로 배꼽시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늘해랑 중창단이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가야금 삼중주 돈돌날입니다. 이 곡은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오는 민요 돈돌날이의 가락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흥겨운 민요 선율을 25현 가야금 서억대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울림으로 풀어냈는데요. 박범훈 작곡, 박혜리나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가야금 삼중주 돈돌날이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충전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시 켜진다 해도 이걸 지금 어디다 쓴대? 그런 생각에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물건 그 폰 말입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오히려 그런 폴더폰을 찾아 쓰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스마트폰 대신 딸깍 폴더를 열어 전화를 받고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 대신 십수년 전에 나온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무선 이어폰을 두고 줄이 엉키는 유선 이어폰을 꽂기도 하고요. 음악도 자동으로 다음 곡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대신 MP3 플레이어나 CD로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든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상에서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쓰고 싶은 마음, 눈앞에 있는 내 소중한 일상들을 좀 더 오래 찬찬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달리다 듣겠습니다. 연주의 신날새입니다.

신날새의 연주로 시간을 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립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의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도 멋지게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문 들려드립니다. 함께 외치죠.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

안녕하세요. 청어이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발바닥이 모기에 물리면 꼭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가렵기 시작합니다. 일할 땐 왜 괜찮았을까 생각해 보면 바쁘게 움직이느라 가려울 틈이 없었던 거죠.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도 그렇습니다. 휴일처럼 몸과 생각이 한가해지면 그 틈을 타고 슬며시 찾아오곤 하죠. 이럴 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도 그렇습니다. 휴일처럼 몸과 생각이 한가해지면 그 틈을 타고 슬며시 찾아오곤 하죠. 이럴 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뭘 입을까? 누구랑 뭘 할까? 이번 주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말입니다.

0: 이스턴옥스의 아용에 이어서 크루앙빈의 화이트 글러브스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지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3일 동안 했는데 첫날 공연의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무대에 올라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주 특별한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 밴드 음악 참 세련되면서도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그러면서 또 레트로한 감성도 있어요. 이 크루앙비는 태국어로 비행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삼산의 노래 빠샤뽀샤. 제목 참 재밌죠. 말할 때 뭔가 시원한 타격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산의 노래 제목 빠샤뽀샤 함께 들어봅니다. 미니멀한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펼쳐낸 음악인데요. 도시의 삶과 또 청년들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원한 타격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산의 노래 제목 빠샤뽀샤 함께 들어봅니다. 미니멀한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펼쳐낸 음악인데요. 도시의 삶과 또 청년들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2: 휴.

판매를 하고 있었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 창작타 그룹 프리가 함께 연주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짜봤는데 마치 쉽죠? 패닉과 프리의 연주와 노래로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함께 들어봅니다.

공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공연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역시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는데요.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금요일까지 5분께 책 드리겠습니다. 자, 푸짐한 이번 주 선물,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이용.

0: 내려요. 북한에서는 이제 서둣소리가 사라졌다고 그러던데 이 서둣소리를 평생 지켜온 오복녀 명창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평양, 4번 방콕? 아, 진짜 PD님! 갑자기 방콕이 왜 나와요? 너무 멀리 가셨잖아요. 힌트! 서둣소리는 황해도 평안도 소린데요. 오복녀 명창은 대동강 물을 먹고 자란 마지막 세대 서둣소리 명창이래요. 대동강이 흐르는 동네가 어딘지 잘 생각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국악방송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에 대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1913년에 태어난 오복녀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실력이 뛰어나서 애기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25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피난 생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고향에서 배운 소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서도 소리를 지켜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음악 송순단의 무가로 희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영국 출신의 인디팝 밴드 DXX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DXX 뭐 이름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거시기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슈게이즈 인디록,

DXX의 On Hol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앨범 냈을 때 앨범 차트에 빌보드 차트죠. 2위까지 올랐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락밴드

0: 세계보건기구 왜 이렇게 길게 정의하는 거죠?
1: 늘
0: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 야,
1: 네.
0: 길다.
1: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0: 그래요.
1: 증후군인 거고. 네. 병이 아닌 직업과 관련된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 네. 번아웃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증상. 앞서도 뭐 주말에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다. 회사 안에서도 이러저러하게 해졌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좀 특정 증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세 가지로 일단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첫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심하게 지쳤다. 두 번째는 일과 심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일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느낌과 실제 업무 효능감이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0: 예.
1: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일할 기운이 나지 않고 일이 예전만큼 좋지 않거나 싫어졌고 업무에 자신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 상태가 번아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불이 꺼졌다. 이게 참 와닿는 비유인 것 같아요.

0: 많고 통제권은 없는데 인정도 못 받고
1: 예.
0: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부당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당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토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2: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도 없고
1: 예.
0: 잘한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수만 크게 지적을 받는다면
2: 이야.
0: 당연히 지치겠죠.
2: 음흠.
0: 퇴근 후에 막 계속 카톡 뭐 까톡 오고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업무 지시 오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2: 맞아요.
0: 그럴 때 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복을.
2: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도 없고
1: 네.
0: 잘한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수만 크게 지적을 받는다면
2: 이야.
0: 당연히 지치겠죠.
2: 음흠.
0: 퇴근 후에 막 계속 카톡 뭐 까톡 오고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업무 지시 오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2: 맞아요.
0: 그럴 때 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만 못 받고 있으면 너무 힘들죠.
2: 그러니까요. 누군가 옆에서 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 운동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0: 네,
2: 그분에게는.
0: 오늘 자꾸 언급하게 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 네. 세계보건기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0: 네. 여기에서 과도한 업무량. 빠른 업무 속도, 긴 노동시간, 낮은 업무 통제권, 불명확한 역할,

0: 장사에게 노래 희망가 듣고 왔습니다. 자, 3주 만에 만난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번아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번아웃에 취약한 사람은 어떤 분들인지 살펴볼까요?
1: 마음이 약하고 뭐 나약한 사람이 잘 올 것 같잖아요.
0: 예.
1: 근데 의외로 책임감이 강하고 도움 요청을 남에게 신세지는 거다, 나약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와요.
0: 아.
1: 소진 신호를 알고도 계속 버티는 경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집중이 안 되면 야근을 해버리고 그러다 더 지쳐서 실수가 늘어나면 자신을 탓하면서 다시 일을 늘리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리고요.
0: 아하.
1: 휴가 중에도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뭐 몸은 쉬어도 머리는 계속 출근해 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또 성과와 가치를 지나치게 붙여놓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이 잘안 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잠시 내려놓는 것조차 어려워하고요. 일을 잘하는 나 말고도 가족과 친구에게 소중한 나, 음악을 좋아하는 나, 등산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나처럼 일과 상관없는 그냥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자꾸 일, 성과 이것들과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성실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버틴 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번아웃이랑 우울증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네, 둘이 약간 다르거든요.
0: 오, 차이를 살펴봐야겠네요.
1: 네. 우선 번아웃은 보통 일과 관련된 피로, 냉소, 효능감 저하가 두드러지고요. 일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삶의 전반적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울감과 흥미 저하가 지속되고 심한 죄책감이나 무가치감, 절망감, 죽음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0: 어허, 그렇네요. 주로 일과 관련된 것이 번아웃인 거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겹쳐질 때도 있어요.
0: 예.
1: 번아웃이 심해지면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0: 오.
1: 그 연구에서 보면은

0: 고쳐보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근데요 좀 바꿔볼까 해서 바꿨는데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대처하는 경우.
0: 그렇죠. 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잘못한 대처가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버티자. 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참게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계속 시작되죠.
1: 맞아요.
0: 네. 회복은 일이 저절로 줄어들 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뭐 술이나 쇼핑, 게임, 숏폼 영상 이런 걸로 감정을 더 풀려는 분들이 계세요.
1: 오, 술 먹으면 좀 풀리는 거 있긴 하지만 또 그렇죠. 숏폼 영상에 에너지 별로 안 쓰고 약간의 그런 도파민을 맛볼 수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로 감정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0: 그렇죠. 이게 잠깐 현실을 잊게 해줄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휴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과 생활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고요.
1: 예,
0: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지겠죠.
1: 아이고.
0: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잠깐 쉬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0: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너무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0: 그래서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 예.
0: 매일 1시간 운동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 마시고 집 앞을 10분 정도 걷는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목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본 기능을 되찾는 그런 회복 과정을 돕는 게 필요합니다.
1: 예.
0: 또네 번째로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1: 오.
0: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 이게 성격 특성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아주 거창하게 세워요.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책 읽으려고 하고 영어 공부하고 식단 관리하고 일기도 쓰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1: 네.
0: 그러다가 뭐한 사흘 하다 못 지키면 자신을 또 비난하거든요.
1: 오, 너무 큰 계획 세우고 비난할 것까지는 없죠.
0: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고 답장 조금 늦게 하고 집안일도 기준을 낮추고 약속을 미루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느슨하게 놓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뭘더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뭘더안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겠습니다. 더
0: 네.
1: 있나요?
0: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 예.
0: 혼자 버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1: 어허.
0: 조직의 업무 조정을 요청을 하시고요. 조직도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업무량과 인력, 근무 시간, 역할, 뭐 의사소통, 평가 방식 같은 환경을 함께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 전체로 번졌다면 상담 기관이나 정신의학과를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0: 네. 신체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모든 피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면 장애나 신체 질환 약물의 영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의학적인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뭐또더 중요한 건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일 텐데요.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0: 그걸 초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1: 예. 아, 슬슬 온다, 번아웃. 아직
0: 그렇죠.
1: 잘안 탔는데,
0: 느낌 온다,
1: 여기서
0: 느낌 온다. 그
1: 멈춰야지, 이런
0: 네.
1: 거요.
0: 평소보다 잠이 줄었거나 짜증이 늘었는지, 내가 사람을 피하는지, 일이 끝나도 긴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1: 네.
0: 나는 원래 이 정도는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계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떨 때 소진되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요. 일이 너무 많은가, 결정권이 적은가, 보상이 부족한가, 지지받지 못하는가, 부당한가, 내 가치와 어긋나는가, 이런 원인이 다르면 해결이 달라지겠죠.
1: 아, 그래요.
0: 네,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업무량이 문제인데 마음가짐만 바꾸고

지금 목수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수는 좀 내가 다인 거다. 떤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연희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공연 왔구나 연희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서 장례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0: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책은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정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꽃은 눈과 관련된 거고요. 술은 몸과 관련된 건데요. 자칫 일정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경지로 넘어가게 되니 눈과 몸에 대한 경계의 말이 필요했던 거겠죠. 역사적으로 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하면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남창가곡 중에도 이태백의 술 이야기가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태백의 주량을 하루 300잔이라 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얼롱 이태백의 이동규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